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나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병오년 4월 열하루 날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로 영역의 안전생산 각항 사업을 실속 있고도 세밀하게 틀어주어 노년군체의 생명재산 안전을 힘껏 보장하기 위해 5월 24일 시당이 서기 당진생은 양로기구 안전위험 우환 조사정돈 사업을 지도검사했습니다. 5월 21일 시민족종교사무국은 육정산문화관광구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선전 및 관광으로 교재, 교류, 융합촉진 선전강연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아래 이 시간 뉴스의 상세한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양로 영역의 안전생산 각항 사업을 실속 있고도 세밀하게 틀어주어 노년군체의 생명재산 안전을 힘껏 보장하기 위해 5월 24일 시당이 서기 당진생은 선으로 회화양로원, 홍석향 정가촌, 복수거양로원, 육정산사회양로봉사중심, 수산복회 노년아파트에 가서 양로기구 안전위험 우환 조사정돈 사업을 지도검사했습니다. 당진생은 현장조사, 현장문의 등 방식을 통해 중점으로 각 기구의 소방시설 운행, 대피통로관리, 전기, 가스사용안전, 식품안전, 일상관리봉사, 응급예안시달 등 관건 내용을 검사하면서 우환자체조사, 문제개정, 일상관리통제

등 사업 전개 정황을 상세히 요약했습니다. 발견한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 당진생은 현장에서 양로기구 등 즉시 개정하라고 독촉했습니다. 당진생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양로기구의 안전은 민생복지와 관계되기에 책임이 막중하고 한치의 소홀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각 양로기구는 안전생산 조치 책임을 확실히 짊어져야 하는데 소방안전, 식품안전, 거주안전, 의료간호안전 등 중점고리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상시화적으로 우한 자체조사, 자체개정을 전개하고 문제목록 회환시 개정기재를 건립해 원도로부터 안전위험을 견결히 도전해야 합니다. 당진생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관련 직능 부문 속지향지는 감독관리 직책을 확실하게 시달하고 일상순찰 감독 강도를 늘리며 상시화적으로 안전강습과 응급훈련을 전개해 사업일꾼들의 위험 예방과 응급대처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양로봉사의 질적 제고와 안전관리를 통일적으로 계획해야 하는데 노인들에게 적합한 부대시설을 부단히 완벽화하고 양로봉사지를 최적화하며 안전미션을 굳게 지키는 동시에 실속 있고도 세밀한 사업조치로 관할구역 내 노인들에게 안전하고 평안하며 따뜻하고 쾌적한 양로환경을 조성해주고 전시 양로봉사 사업의 안정적이고도 건전한 발전을 참답게 추진해야 합니다. 고표준 포전 건설은 양식 생산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농업 기초 시설의 부족점을 보완하며 향촌 전면 진흥을 조력하는 중요한 민생 공정입니다. 당전 도나시 2025년 고표준 포전 건설 대상은 시공 황금기를 다 잡고 전력으로 막바지 건설을 다그치고 있는데 대상은 올 연말에 전부 준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년 고표준 포전 건설 대상이 실시된 이래 대상은 목표의 모를 받고 난관을 극복하며 시공 기한을 정하고 궤도 작전하는 등 조치로 능률 높게 공정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시공 현장에서 굴착기가 한창 로반 매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길림성 도나시 2025년 고표준 포전 건설 대상 1기 공사는 중국 건축 제8공정구 유한회사에서 책임졌는데 토지 정리, 수리 부대시설, 포전 도로 보수 등 종합개조 공사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실시했습니다. 건설 내용은 116.88km에 달하는 수로 언제 방지, 163.11km에 달하는 포전 도로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조했으며 부대적으로 배수구 등 수로계 건축물을 보완했으며 토지 정리 면적은 만 亩를 초과했습니다. 료이안대 따르면 도나시 2025년 고표준 포전 건설 대상은 성급 중점 공정으로 총 투자액은 11억 9천만 원에 달하는데 대상은 2025년 11월에 착공됐고 홍석향, 액목진, 강원진, 강남진 등 전시 10개 향진을 복사했으며 총 면적이 50만 무에 달하는 고표준 포전을 새로 건설하거나 원효의 포전을 승급 개조하게 됩니다. 건설 내용은 전면적이고도 개통적인데 포전 배수구, 방호도랑, 포전 도로, 토지 정리, 토양 개량과 각종 배수구 등 부대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어 전방위적으로 농업 기초 시설의 부족점을 보완하게 됩니다. 목전 대상 건설은 이미 단계적인 성과를 거뒀는데 토지 정리는 만 208 무를 완성했고 포전 도랑은 300여 킬로미터 완성했으며 언제 방호는 6여 킬로미터를 완성하고 배수구는 4,450개를 완성했으며 포전 도로는 250 킬로미터 완성했습니다. 현재 도로면 등 관건 공사도 한창 전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모든 공사는 올 연말에 전면 준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월 21일 시민족종교사무국은 육정산문화관광구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선전 및 관광으로 교제, 교류, 융합촉진, 선전강연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법치 선전, 산업 능력 부여, 실천 질 제고 등 방면을 둘러싸고 다방면을 포함한 전문 선전 강연을 전개했습니다. 활동에서 시문화방송 및 관광국 관련 책임자는 법치로 기반을 다지고 산업으로 능력을 부여하며 미션을 굳게 지키며 발전하는 등 세 가지 방면으로부터 출발해 문화관광에 깊이 있는 융합으로 민족단결 진보를 추진하고 현역경제 고품질 발전을 조력하는 실천 도경을 설명했습니다.
시민족종교사무국 관련 책임자는 계통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및 지방민족사업조례 주요 내용을 해설하고 나서 관련 사업 일꾼들은 법치 이념을 민족단결 건설과 관광봉사 전반 과정에 관통시키고 법치화, 규범화 조치로 전시 민족단결진보사업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를 바랐습니다. 육정산 문화관광구 관련 책임자가 관광으로 교제, 교류, 융합을 추진하는 사업과 결부해 풍경구가 관광봉사 최적화, 특색문화, 관광명소건설, 상시화, 민족문화 전전전개 등 방식을 통해 각 민족의 교류와 융합 플랫폼을 건설한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경험 교류 절차에서 길림 육정산 문화관광발전 유한회사 종업원 대표가 일터 실제와 결부하면서 관광객 접대, 민속문화 해설, 일상봉사 난점 처리 등 내용을 둘러싸고 경험을 교류했습니다. 선전 강연 활동이 결속된 후 전체 인원들은 또 장소천 문학관에서 참관 학습을 진행했는데 전문 해설 일꾼의 해설을 들으며 당지 문학 성과를 체험하고 몰입식으로 민족 단결 공동 인식을 응집했습니다. 5월 22일 2026년 길림 흥룡강 도개성 5개 구역 봄철 삼림화재 예방진압 실전 훈련이 도나림읍국 대구림장에서 개최됐는데 최고 실전 표준으로 전 과정 전 요소적인 응급훈련을 전개해 함께 다구역 협동작전 능력을 점검하고 길림 흥룡강 변경림구 삼림방화 생태안전방어선을 확실하게 구축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길림성 도나시 림업구, 도나 림업구, 대석도 림업구, 황리아 림업구, 흥룡강성 동경성 림업국의 5개 솜림 소방 정리의 역량들이 한자리에 모여 림구 돌발 삼림 화재를 배경으로 전반 과정의 화재 정찰, 안전구역 개척, 강압 추진, 화재 돌파구, 분산 합공, 화재 진압과 화산 정리 동시 작업, 물로 화재 진압 등 핵심 과목을 설치했습니다. 훈련 현장에서 무인 정찰기가 하늘을 날며 화재 지점을 정확히 찾아내고 화재 진압 대원들은 명령에 따라 신속하게 집결해 풍력 소화기로 화재 진압 작업을 진행했으며 고압 소방차도 현장에 투입돼 정확하게 살수 작업을 펼치고 의료구조팀도 전 과정을 동반하며 현장에서 대기했습니다. 각 훈련 대원은 통일 지휘에 따르고 밀접히 협조했는데 전술 동작은 규범적이고도 능률 높았으며 응급 대처는 과단성이 있고 질서 있어 전방위적으로 다구역 지휘체계의 원활성, 여러 대어의 협동작전 실효성과 종합보장 지탱력을 점검했습니다. 각 대어의 협동작전을 통해 훈련은 원만히 예정됐던 과목들을 완성하고 모의 훈련으로 실전 훈련을 촉진하고 훈련으로 실전에 대비하며 실전으로 능력을 제고하는 예기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현장 지휘부는 집중평의를 진행하고 다음 단계 봄철 삼림 화재 예방 진압 중점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포지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역 한계와 행정 장벽을 넘어 성공적으로 정보 소통, 자원 공유, 역량 상호 지원, 계속 대응의 삼림화재 예방 진압 연합 예방 연합 통제 새로운 포국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각 관련 단위들은 계속 상시와 연동 기제를 심화하고 정기적으로 연합 훈련, 실전 훈련과 경험 교류를 전개하며 구역 전체 삼림화재 예방 진압 종합 능력을 부단히 제고해 함께 생태 안전 장벽을 수호하고 녹수 청산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도나 뉴스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또다시 용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